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그냥 했다. 야, 내 뿌리
3: 잠깐 예, 드만에
4: 뜨는 거. 나 왜 나 예.
5: 주바 차이지 에르볼.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7: Voces con partido. Ma igual es guantes.

0: Welcome.
1: 수많은 스테프냐?
2: 그런 스테프 양 대구에
3: 양면에 드만의
4: 선생님.
1: 유발차이지 에르볼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